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도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미꽃이 만발한 저 언덕을 활기차게 걸어가다 보면 영롱한 잎새 사이로 기적소리 울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느덧 별빛이 솔솔 흘러내리는 여름밤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애수의 소야곡에 젖어듭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젖어드는 음악의 향연은 이 여름에 가장 좋은 선물로 되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의 요청한나랑에서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여름의 향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에 계시는 리룡춘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왕청현 배초구진 안전촌의 전체 촌민들에게 요청한 노래 고향 꿈을 보내드립니다.

연꽃의 향연이 감도는 노래 연꽃 연가였습니다. 연꽃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여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려면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한결같은 사람, 그럴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오랜 여운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도문시의 강문정 씨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나룻배를 보내드립니다.

0: 여름밤에 가져보는 무지개 추억, 너무나도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데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도시에 살고 있는 최연옥 씨는 자식과 손주들 걱정뿐이신 어머니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신을 보내길 바라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남동생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한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문안을 전하면서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리니 함께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아,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이고 막 젊어요.
1: 네.
2: 내 좀 보살.
1: 뽑소. 네. 아가. 아 어째래.
2: 이거 막 젊어요. 머리를 잘 썼다.
1: 에.
2: 내 정말 담보가. 앞으로.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어.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해.
1: 축하한다 축하요.
2: 야야야야 감사. 그네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1: 아. 그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된다.
2: 야야야야야야.
1: 갑시다. 이야 대박.
3: 어머니 사람 들고 사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어찌는가 나 이거 빨리 링기해야 되겠는데 늦었구나.
1: 신쿠메유
2: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가?
3: 말이고 다 하는 거 아잖가? 라발, 뭐 한쪽 한 미술 봐.
1: 미술.
2: 이거 봐봐.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라발. 뭐 한쪽 한 민발 틀려마.
1: 아, 민발 틀라. 따다리 민발 틀라.

0: 있을 때마다 여전하 질 거 생각하면 정말 야 머리 거좀한 열두 점.
1: 아, 그 말은 맞소구. 예? 거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0: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남은 거저 어머니 이렇게 사나를 은혜 남은.
1: 어서 그만, 어서 그만. 나도 내 생진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이 붙어서 직접 전화질 했대. 예. 내 한바탕에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0: 어, 그만해 포기했어.
1: 어찌나 어찌나.
2: 아야, 저 부인 먼저.
1: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겠구만.
0: 어째서?
1: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전해겠구만.
0: 내 행사는 오늘 전해.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량의 행사란 말이야.
0: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1: 그지 말고 붙었어.
2: 예. 그지 말고 붙었어. 예. 축하한다, 축하. 예.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예, 얼굴을 붙이지 말고.
1: 예.
2: 아, 집에 하는 은행학교.
1: 예, 그 우리 안에 어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학교 붙었어.
2: 아 중간에. 예. 말씀 그렇게 하면 아이 될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로 돌아야
1: 돼. 아, 그래서 그렇죠.
2: 그렇죠. 저 집에 하는 은행학교 붙었어.
0: 우리 안? 예. 우리 안은 리영도 살이 순어 이 대학에가 탁 붙었어.
1: 내 소리를 하고 있구나.
0: 어째?
1: 무슨 게라? 살이 대학이라.
0: 야, 살이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2: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봐.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2: 이거 저 손님이
1: 이렇게 해야 된다.
0: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자 끝이지.
2: 아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1: 이게 어째 영기신의 전화번호 책 뺏기 왔잰가?
0: 지금 조금은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지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구만. 예.
0: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1: 아이고 하긴 그렇소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쓸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근간에 이제 예.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0: 무슨 바람?
2: 무슨 바람?
1: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예.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2: 예,
1: 그래. 아 이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2: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1: 네?
2: 네, 그런 게
0: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2: 네.
0: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1: 무식이란 분?
2: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을 뚜르르하게 센다.
1: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일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0: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지쳐놓고 또 그시 친구들이 시동 생기는 시대만 한네 여섯 번은 달렸습니다.
1: 여섯 번도?
0: 예.
1: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0: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1: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일에만 해. 내 5년 동안 내 8번이나 갔다 왔어구만.
2: 미진내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8번.
1: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2: 네.
1: 내 친구 그 사람이 5년 동안 예? 네 번 결혼했어.
2: 네?
1: 네.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잖아.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서가 또 더울도 안 치니 또 네 번. 그래가 5년 동안 야도뻔해.
2: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또 재간도 있다야.
0: 오,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국률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오, 동창만 해도 이 12번이나 다녔습니다.
1: 네. 거짓말이 그래.
0: 어머니, 한 번 한 번 맞으면서 한 번 따스한 여름을 맞으면서
1: 한 번
0: 예, 최낙서 그리고 풍년 가을을 맞으면서 냈다
3: 한 번
1: 한 번
0: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1: 모두 네 번
2: 맞으면서 네 번
0: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거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3: 예.
0: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주동 그러니까 네 번, 3, 4, 2, 12, 12번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가 12번 맞죠, 맞습니다 그래, 그 유치원 동창만은 아예 안 담도
0: 어찌 안 생겼어, 우리 조직 연예가 싹 성립됐습니다 미쳤어, 우리 미쳤어
2: 하여간 예,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상 줘야 됩니다 노벨상
1: 예. 노벨상 말입니다
2: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이세요. 소아초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2: 야, 그래,
0: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이.
2: 아이고, 그날 때만
1: 됐구만. 아, 내가 먼저 해줘.
0: 아, 예.
2: 시간이 없어서요.
0: 예, 예, 예.
3: 좀
0: 오시게. 예, 됩니다. 치셔, 치셔. 번호 누를 줄 안가?
3: 안가.
1: 오, 똑똑하다.
0: 치셔. 괜찮지?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3: 아빠 욕한다.
0: 이리 고문하러 오세요. 치워, 치워, 치워.
3: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2: 아빠 내 것 먼저
1: 해. 아, 내가 먼저 해, 남자. 어째?
3: 좀 조용하면 안 된가?
2: 차라, 차라.
4: 손님이 성격을 쓴다.
0: 손님이 치시.
3: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응? 야, 우리야.
0: 너네 아라는 건 무슨 소리야?
3: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0: 아우야,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해야
2: 돼. 야,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야,
1: 그집어내 야,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5: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을 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아 저기 아이보도 40돈 아니고 30돈 18돈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돈이 싸게.
3: 아름다운 마무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영진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책을 읽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노래 추억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젊음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나는 이전의 내 그림을 거슬러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람의 지적 내면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훈춘시에 거주하는 윤미열 씨는 고중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지만도 동창들을 만날 때면 꿈 많던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밤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고 영혼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 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만한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무거운 이불을 들고 나가서 탁탁 털어줍니다. 그리고는 빨랫줄이나 빨랫대에 널어두는데요. 예전에 흔히 보던 풍경이죠. 깊고 진하게 들어오는 햇살에 이불을 비추고 나면 묵은 먼지가 다 날아나고 한결 뽀송뽀송해져 보는 사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뤄둔 집안일이든 방치해둔 마음이든 묵은 먼지는 좀 털어내고 시작할까요? 묵은 마음, 묵은 먼지, 묵었던 피로 이런 것들을 다 날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가벼워질 겁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환해지지 않을까요?

낭만이 넘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여성클럽은 오금선 작가님의 글 팔걸이 부러진 의자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마더우 천국님, 태평양 보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팔걸이 부러진 의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거리 부러진 의자, 오금산. 오늘도 나는 아드레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오른쪽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의자에 앉아본다. 전에 아드레가 새 의자로 바꿔달라고 하던 부탁을 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대학에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때 왜 나는 새 의자를 사주지 않았을까? 의자를 볼 때마다 부러진 팔걸이가 유난히 눈에 안겨오면서 마음이 스르르 해난다.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로 인해 반년 동안이나 불편함을 참으며 공부를 끝까지 잘 마쳐준 아들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마워 난다. 아들에는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에 조심스레 앉아 공부했고 나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해댔다. 지금에 와서 나는 아들의 방에서 자리 한켠을 지키고 있는 그 의자를 보면서 후회를 한다. 새 것으로 바꿔줬더라면 이토록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돌이켜보면 나는 유난히 엄격한 엄마였다. 아들애가 수학교를 다닐 때 집을 나서면 거의 조선어를 할 기회가 없는지라 나는 아들의 도로 조선어로 장문을 쓰게 해 언어를 잊어먹지 않도록 했다. 많이 힘든 과제였지만 아들애는 일상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글감으로 삼았다. 한 번은 집 근처 슈퍼마켓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자기가 싼 똥을 흙으로 파묻는 걸 목격했다. 나는 아들애를 보고 고양이는 왜 똥을 가지고 노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애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줬다. 집에 와서 아들애는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일을 글로 써서 모 잡지에 두고 했다. 그날 아들애는 초고를 마치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이젠 길거리에서 보이는 꽃이랑 고양이랑 강아지도 맘 편히 못 보겠어요. 보고 나면 장문을 써야 해서. 또 한 번은 아들애가 뎅감기에 걸려 링게르 주사를 맞게 됐는데 맞는 도중 화장실에 가게 됐다. 아들애는 왼손에 바늘을 꽂은 채 오른손으로 바지를 추어 올리다가 영감을 얻어 왼손아 미안했어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투고해 발표했다. 그 후 원고료를 받고 아들애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아파도 편안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글감이 생기면 글을 써야 하니까요. 그제야 아들의 글짓기 스트레스가 예상 밖으로 컸다는 걸 알았다. 한창 뛰놀아야 할 나이에 사전을 펼쳐놓고 씨름하며 한 줄 한 줄 원고지에 글을 써내려갔으니 어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정작 나는 아들의 힘듦과 고생을 먼저 헤아려 주기보다는 중국 조선족 소년보사 꼬마 기자라는 자격증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기에 급급했다. 다른 아이들은 여행을 떠난다, 영화관에 간다, 축구를 찬다 할 때도 아들에는 매일이다시피 의자에 앉아 몇 시간씩 글짓기와 씨름했다. 어찌 보면 그 의자가 이 엄마보다 아들애를 더 받쳐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들의 공부에 극성을 피웠고 고맙게도 아들애는 묵묵히 잘 따라줬다.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나는 잔소리를 멈추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과일 한 접시를 살며시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 아들애가 공부하는 순간이면 나는 세상 다정한 엄마로 변했다. 사교육열이 뜨거운 세월이었지만 아들애는 학교 수업 외 그 어떤 학원도 다니지 않았다. 대신 하학해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자기 의자에 앉아 어려운 수학, 물리 문제집을 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몸이 뻐근해지면 의자에 기대어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말이다. 의자는 공부로 힘든 아들애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아들의 집중력이 극에 달했음을 증명이라도 해주되 끈끈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팔걸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엄마, 의사가 불편해요. 바꿔주세요. 이제 너 대학 가면 누가 여기에 앉겠니? 너 지금 고중 3학년이어서 학교에서 늦게 오지. 그리고 집에 얼마 있지도 않을 건데 그대로 쓰거라. 한두 달만 참으렴. 나의 말에 아들에는 더는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나도 차차 아들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는 의자 팔걸이가 떨어져 나가 아들애가 불편할 거란 생각 따위는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아들애 공부에만 시선이 고정됐다. 지난 여름 아들애는 소원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명문대학에 떡하니 붙었다. 아들애는 떠나가고 집에는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의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이 의자 외에는 특별히 아들의 온기를 느낄 만한 물건이 없다. 아들에는 사춘기 시절을 무난하게 지나온 것 같다. 하여 나는 아들의 반항 같은 걸 크게 겪어보지 못했다. 한 번은 어떤 일로 의견이 엇갈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에는 목청도 높이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방법 없어요. 전 지금 이 나이에 드는 생각을 엄마한테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차분하게 건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부모 자격을 박탈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워났다. 이후 간혹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흥분된 감정을 다잡고 아들의 이 말을 되새기면서 반성하게 됐다. 내가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우리 모자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의 앞에서 무엇이든 물어봐 라고 우쭐대던 엄마에서 엄마는 모르지 라고 자세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엄마로 변해갔다. 이제는 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쓸쓸하다. 입학 통지서를 손에 받아 쥐었을 때 마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모름지기 새로운 환경에 따른 압력과 도전으로 혼자서 넘어야 할 벽이 크다고 느껴서인 것 같았다. 이런 아들애를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평범한 엄마여서 선뜻 조언 같은 걸 해주지 못했다. 앞으로도 아들애가 힘들 때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라는 말뿐일 것이다.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를 닮은 엄마, 아니 그보다도 더 부족한 엄마여서 미안하다는 생각만 든다. 아들에는 그동안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의자가 많이 불편했음에도 탓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큰 꿈을 이뤄내기 위해 혼자와의 싸움에서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팔걸이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대학 입시 마지막까지 아들애와 함께 해준 의자. 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지 않았는가. 부족한 엄마임에도 최고의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던 나는 의자를 보면서 위안을 받아본다. 아들애가 대학교로 간 후 아들애의 빈자리는 의자가 지켜주고 있다. 나는 이 의자를 버리지 않기로 했다. 오른쪽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는 아들애에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준 길동무였다. 마사진 의자를 마주하면 아들애가 보여준 인내와 성장의 흔적들이 가슴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오늘도 아들애가 떠나고 없는 집에서 많이 부족한 이 엄마는 오른쪽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를 보면서 묵묵히 아들애를 응원하고 있다.

네, 금방 오금선 작가님의 작품 팔걸이 부러진 의자를 들려드리고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네, 이어서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버 맨쉬 책 속의 한 단락인데요.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밝힌다라는 단락입니다.

친절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눈맞춤, 사소한 미소, 짧게 건네는 수고했어요 같은 말에서 시작되죠. 이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친절은 말과 행동 이상의 것,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사회에서 맡은 역할은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소한 다정함이 가족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론 묵묵한 헌신보다 밝은 표정과 다정한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작은 친절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열어주는 행동, 바쁜 와중에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짧은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이면 세상은 단지 버텨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 친절을 아끼지 말아요. 친절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져나가며 더 많은 사람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친절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도록 길을 비추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네, 친절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밝힌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글, 좋은 글을 공유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친절이 가진 힘이 대단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요. 배려가 있어야 친절이 있고 또 친절이 있어야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겠죠. 네,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가수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다시 사랑한다면. 네,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보면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른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매일 아침 햇살에 비친 작은 꽃잎 하나에도 자연이 주는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미소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상처 입은 마음도 시간과 함께 아물 것이며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마디는 콘크리트 벽면 틈새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풀잎처럼 당신의 존재 가치가 이미 이 도시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림선홍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늙는다는 의미.

어느덧 먼지가 낀 옛 일기장과 사진첩을 번지며 지나간 삶의 시간을 되새겨보는 나이가 됐다. 그러면서 늙는다는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늙는다는 건 어쩌면 지금의 나처럼 새파란 물건을 다시 꺼내보며 추억에 푹 빠져 당시의 전경을 그려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에 살기보다는 추억에 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의미도 되겠다. 늙는다는 건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적어도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등 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50대까지는 그나마 느끼지 못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서 은연중 이 세 친구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너무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기력이 딸리면서 이제는 스스로 늙었다는 현실을 정시해야지 하며 자아 위안을 일삼기도 한다.

늙는다는 건 한탄하는 옷세대를 뒤에 못하다가 자신이 몸소 체험해보며 드디어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좋은 세월은 이다지도 빨리 가는 걸까? 부모님들이 늘 하던 말이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내 입에서 이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허나 늙는다는 건 또 다른 면에서는 세상을 좀 더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말한다. 늙어가노라면 새로운 사물에 대해 알고 받아들이는 열정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도 있다. 신생 사물을 거부하며 또 권태감도 많이 든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을 핑계 삼아 자신만의 한계를 그을 때도 있다. 한마디로 평생 살아온 그 습관의 틀을 깨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하여 차라리 답보 상태를 원하며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것이다.

지인이나 동년배들의 비보를 심심찮게 들으면서 세월의 무정함을 느껴본다.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반하며 죽음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사회나 가족에게 부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전혀 없이 하게 된다. 가끔씩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청화도 해본다. 그러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살려 최대한 즐겁게 살자는 결심도 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망증도 심심찮게 찾아온다. 방금 전의 일도 생각나지 않아 메모지에 일일이 적어둘 때가 많다. 게다가 젊은 시절에 그 풍부하던 감성이 이제는 메말라졌는지 갈수록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젊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삶의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인의 행렬에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허탈감도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청춘이라고 해도 몸이 늙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여지책으로 청산이 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로 자아유한을 해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비껴가지 못하는 것이 세월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한결같다. 네, 이 표현들을 보면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떨림처럼 미세한 기분과 감정을 읽어내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통하면 다른 모든 것이 통하기도 하죠. 이처럼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더없는 행운이겠죠. 네, 오늘도 화사하게 웃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흥룡강성 15차 올기능 계획 요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지능화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흥룡강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출자기업 인공지능 플러스 전문 행동 방안이 심도 있게 시행됨에 따라 령강국유기업은 인공지능을 산림보호와 도로유지보수, 건축시공 등 생산 현장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령강 산림공업그룹 생태조성지휘센터에서는 스크린 화면속 코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곧 출시될 림구 화재 식별 모델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멀지 않은 가을 방화 기간에 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령강 산림공업그룹은 전송 200여 개 관측탑에 설치한 모니터링 장비를 과거에는 단순히 전리 안으로 활용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주입한 후에는 지능형 두뇌를 갖추게 됐습니다. 대형 모델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통해 안개나 연기, 새들의 그림자 등을 정확히 걸러낼 수 있어 비상상황 지휘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드넓은 산림 지역에서 인공지능은 성실한 산림보호원 역할을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는 민첩한 안전지킴이로 변신합니다. 올해 우기에는 령강교통투자가 자체 개발한 도로 재해 피해, 인공지능 지능형 지휘 플랫폼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방안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송의 국유자산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전형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40개 이상 구축할 예정이며 알고리즘 혁신은 더 많은 전통 산업의 발전 구도를 재편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지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비서류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유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계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철도 12306 사이트 또는 앱의 회차 정기권 항목에서 관광 회차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구간식 예매와 비교할 때 해당 관광 회차권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승객이 철도 관광 회차권을 구매하면 어린이 할인 승차권 정책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회차권 상품을 구매한 후 도착역과 출발역 사이에서 2개에서 10개 구간의 조합 운행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2개 구간만 선택한 경우 동일 구간의 왕복 운행 일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제7회 전국 소수민족 운해 공연이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전 우리성에서 출품한 대형 민족 항일 제재 창작 연극 영혼이 막을 내리지 않는 이마칸이 화려하게 무대에 올라 첫 손을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자작나무가 빼곡히 늘어선 숲이 펼쳐진 가운데 부드럽고 질감 있는 조명이 관광객을 단숨에 1930년대 삼강평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청아한 이막한 설창 소리가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어려운 민족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고향 땅을 수호하는 장엄한 소사시가 관객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연극은 1937년 동강 가진구 항일연합단을 모델로 삼아 흑토지에서 적에 맞서 용감히 싸운 항일연군 영웅들의 이야기를 부각했습니다. 무대는 허조적 전통 마을과 어렵 공구를 복원시켜 현장감 넘치는 시각적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연극은 북경에서 공연을 마친 뒤 흥룡강성으로 돌아와 현지 순회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6년 흥룡강 요하역 랭수어 방류 시즌이 우수리강 사패 구간 수역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치어는 179만 마리로 다른 류역에서 방류한 치어와 종류가 다릅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주요하게 174만 마리의 연어와 5만 마리의 삼각방어입니다. 팔라우라고도 불리는 삼각방어는 희귀한 현지 랭수 어종입니다. 상시화된 주기적 방류 활동은 토종 야생 어류 개체군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자 자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오수리강 특유의 랭수어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은 올해로 4년째 랭수어 방류 계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송 20여 곳의 수욕에서 5천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목단강시 서안구 중흥촌에 새로 설립된 중흥래 김치 공장이 일전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부지 면적이 500평방미터, 총 투자액이 68만 원에 달하는 중흥래 김치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표준화 김치 1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 책임자는 우리는 표준화된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더욱이 어머니의 손맛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구역은 6개 기능 구역으로 나뉘어있으며 식품 안전을 엄격히 준수하는 동시에 표준화와 수작업을 결합하는 방식을 견지합니다. 세척, 절임, 밀봉 작업은 기계가 수행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양념 바르기 공정은 경험이 풍부한 조선족 어머니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백년 김치의 고전적인 맛을 최대한 재현합니다. 서안구 당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작은 김치로도 큰 농촌 진흥을 이끌 수 있다며 중흥촌은 김치 공장 가동을 계기로 중흥래 브랜드를 심층 육성하고 향후 무형 문화유산 연수, 공장 견학, 민속 민박 등의 사업 분야를 확장해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농촌 진흥의 하드 스포트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석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석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에 양설은 어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모녀는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1: 예. 너 받은 사람이 있지?
2: 네?
1: 다 큰애가 그런 말기도 하라 모차리니? 신랑과 신랑과 말이다.
2: 아이, 참, 전 생각도 안 해요.
1: 넌 이 애매를 무엇으로 알고 있냐? 부상을 입고서도 그렇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혼산일도 날 속이고 있으니 말이다.

0: 좀 이따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1: 그럼 아예 지금 말해봐. 응?
0: 전 이미 정했어요.
1: 뭐? 정했다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0: 육동무예요.
1: 육동무라. 그럼 육희영을 말하는 거냐?
0: 그래요. 지금 끄보오빠의 영예 영장 육희영이에요. 어머니 생각에는 어때요?
1: 글쎄, 그 사람은 인물도 잘 쓰고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보니까 어쩐지
0: 왜요?
1: 어쩐지 진국이 아닌 것 같더라.
0: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진국이라 하는가요? 그 동무는 큰 공을 세웠어요. 전투도 본때 있게 하고 지식도 많고 나에게도 퍽 열정적이에요.
1: 내 말이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다 너를 위한 마음에서다.
0: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기왕 어머니가 절 생각한다면 그 동무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지 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그 동무는 인사 거칠 거예요.
1: 내가 그렇게 말하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난 내가 그 사람하고 좋아할 줄은 몰랐구나.
0: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1: 솔직히 난 내가 아이 쪽부터 꾀보와 좋아하니까.
0: 꾀보요?
1: 그래, 내 보기엔 꾀보가 어떠냐?
0: 괜찮은 동무죠. 전투에서 용감하고 공도 적잖게 세웠어요.
1: 그럼 됐잖냐?
0: 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가끔 범해요. 그리고 갇혔던 적도 있어요.
1: 아니, 간부라는 사람이 무슨 일로 갇혔다냐?
0: 그건 그 동무가 폐장으로 있을 때 일이에요.
1: 대체 무슨 일인데?
0: 그는 랑자관 전투에서 자기 소대를 지휘하여 설화산을 점령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싸웠어요.
1: 그렇게 훌륭하게 싸운 사람을 왜 가둔다냐?
0: 그 동무가 포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1: 아니, 저런, 전투가 승리하니 너무 흥분했던 모양이구나.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0: 그 전투에서 끄보 오빠가 사랑하던 전사들 몇몇과 두 반장이 희생되었어요.
1: 그러니 끄보가 눈에 달이 오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0: 그때 끄보 오빠는 꼬마반의 전사들을 거느리고 적들과 용감히 싸웠는데, 꼬마반 전사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자기 전우들이 희생되자 앞뒤를 가릴 새 없이 포로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소리쳤어요.
1: 아이고, 그럼 그 포로들을 다 죽였다냐?
0: 아니요, 다 죽인 건 아니고, 전사들은 포로들 가운데서 제일 급이 높은 반동군관 한 놈을 죽였어요. 그 놈이 제일 악질적이었으니까요.
1: 그럼 꾀보가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전사들이 죽였구나.
0: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꾀보 오빠는 당시 폐장이었기에 포로를 죽인 책임을 당연히 지휘관인 꾀보 오빠가 안게 되었죠.
1: 원래는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참, 꾀보가 억울했겠네.
0: 그래요. 하지만 그건 부대에서 세운 엄격한 규율이니 누구도 어기면 안 되죠. 특히 꾀보 오빠는 지휘관으로서 전사들을 제지시키지 못했으니까 꾀보 오빠가 그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되었죠.
2: 모녀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낮에 양설에게서 미국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적개심으로 불타던 곽상은 자기가 미국 군대와 싸우는 꿈을 꾸었다.

0: 돌려! 돌려! 진실 뛰어드는 전원들, 소멸해야 한 놈도 놓쳐선 안 돼요! 돌려! 돌려!
1: 얘야, 얘! 얘! 정신 차려라!
0: 네? 뭐라고요?
1: 어서 잠을 깨거라!
2: 곽상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1: 정신이 드냐?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잠꼬대를 하냐?
0: 전 꿈을 꾼 것 같지 않은데요.
1: 아니긴. 텅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마지막에는 덜격덜격하고 마구 외치더구나.
0: 마지막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1: 낮에 있은 일이 꿈에 온다는데. 그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
0: 어머니 말이 맞아요. 낮에 양서리가 소식을 전해왔는데 미국 놈들이 조선에 기어들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전투를 하는 꿈을 꾼 것 같아요.
1: 그래, 그냥 꿈이니 별 생각 말거라.
0: 네.
2: 어머니를 안심시키느라고 평온하게 말했지만 곽상의 머리에는 미국 놈들이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생각이 자꾸 맴돌아쳤다. 잠시 후,
0: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 그래, 말하려무나.
0: 말을 꺼냈다가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화부터 낼까? 화내지 않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0: 어머니, 전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1: 부대로 돌아간다고? 넌 한 달 청가를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열흘도 채 되기 전에 돌아가겠다니, 아, 그게 어디 되기나 할 소리냐?
0: 아닙니다. 전 이렇게 집에 박혀 있을 수 없습니다.
1: 그럼 혹시 미국 놈들이?
0: 네. 그 소식을 들은 남부터는 가깝해서 한시도 진정할 수 없습니다.
2: 어머니는 바느질 손을 멈추고 젊도록 말이 없었다.
0: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건가? 어머니, 지금 미국 놈들이 이웃나라인 조선에 쳐들어와서 조선을 마구 짓밟고 있고, 이제 오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내가 태평스럽게 집에 눌러박혀 있을 형편이나 되나요?
1: 얘야, 나를 구슬릴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예미가 정구석에 박혀 있다고 그 정도로 까막눈인 줄 아냐?
0: 어머니,
1: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나도 알고 있으니 떠날 채비를 하거라.
0: 네? 정말입니까?
1: 예미도 혁명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부대에서 연장까지 하고 있으니 앞장서 부대에 가야지.
0: 어머니.
2: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정겨운 눈매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들이 당금 떠난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착잡한 심정을 가라앉힌 어머니가 정색해서 물었다.
1: 저,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 곧이곧대로 말하거라.
0: 네, 말씀하세요.
1: 너 혹시 어디 받은 처녀는 없냐?
0: 없어요. 갑자기 그건 왜요?
1: 갑자기라니. 아들 가진 애미가 아 왜 그런 욕심도 없겠냐.
0: 아, 저 어머니도.
1: 어느 날 큰어머니와 같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물레질을 하면서 소설이를 시집 보낼 얘기가 나왔는데 내 큰어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를 칭찬하더구나. 그래서 나도 그 눈치를 진작 알아차렸지. 소설이 그 애는 제이미가 젊었을 때보다 더 곱게 번졌더구나. 예, 내 생각은 어떠냐?
0: 어머니, 소설인 약혼했어요.
1: 약혼했다고? 아니, 누구와 했다더냐?
0: 그건 더 묻지 말아요.
2: 그 소리에 어머니는 또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 뒤.
1: 예, 그럴 바하군. 저 내 고모네한테 내가 한번 말해볼까?
0: 아, 저 어머니, 좀 권해서 눈도 바로 뜨지 못하겠어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네?
1: 방금 전투 얘기가 나오니 어? 정신을 번쩍 차리던 게 색식감 얘기가 나오니 왜 그리 뒷전이냐.
0: 꿈을 꾸며 잠을 설쳤더니 다시 졸음이 오네요.
1: 알았다, 푹 자거라.
2: 곽상은 다시 잠자리에 들어누웠다. 정작 잠자리에 들어누웠으나 곽상은 잠기가 말끔히 가셔졌다. 그의 뇌리에는 양서류와 함께 지냈던 소급 시절이며 그 뒤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들은 어릴 때 메뚜기 잡이도 했고 꿀단지 놀이도 했고 강변에서 목욕도 같이 했으며 들꽃을 머리에 꽂고 이마가 부딪히도록 맞절을 하는 결혼식 놀이까지 했다. 그 후 곽상은 보들피리 사건과 매를 죽인 사건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양서류와 갈라지게 되었다.

0: 후 그들이 다시 만난 것은 해방전쟁 시기인 1946년 9월이었다. 그때 곽상래 부대는 현성의 주변 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날 곽상이 한창 동구 밖에 앉아서 동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 와서 그의 두 눈을 감싸쥐었다.
1: 누군지 맞춰봐.
2: 자네가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아?
1: 그 사람 누군지 빨리 맞춰봐.
2: 이건 분명 오또기의 손이야.
1: 틀렸어. 두 번째 기회.
2: 아니라고? 가만히 있자.
0: 곽상은 다시 그 손을 만져보았다. 작고 보들보들한 손이었다. 이번에는 자신 있었다.
2: 아, 알만해.
1: 누군데?
2: 이건 뜰 데 없이 입해 거북이의 손이야.
1: 아이고, 또 틀렸구만. 어? 점점 왜 매집아 들어가는데? 어?
2: 옳겠는데.
0: 갑자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곽상은 휙 돌아서며 그 사람의 손을 눈에서 떼냈다. 얼굴이 가무스름한 아리따운 처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처녀는 새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혁띠를 띠고 단발머리에 군모를 단정히 썼다. 처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없이 곽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곽상도 얼굴이 확 붉어졌다.

0: 예. 너 어릴 때는 그렇게 수줍고 담이 작던 애가 부대에 오자마자 양기가 많이 늘었구나. 어?
1: 어릴 때는 여자애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지.
0: 그럼 크면서 너네 어머니 성미를 닮았어?
1: 모두들 그렇다고 해요. 내가 어머니를 닮긴 했지만 어머니의 처녀 시절보다 더 기가 세다고.
0: 하긴 너희 어머니야 우리 봉황보에서 한다는 여성이었으니까 일본 놈들도 너희 어머니를 보고 쩔쩔 맸지. 그런데 내가 어머니보다 기가 더 세다고?
1: 왜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0: 어? 아, 그래. 아, 믿지. 믿어. 그렇게 많은 전사들 앞에서 여자애가 대담하게 나의 눈을 가리는 걸 보면 어머니를 찜쪄먹겠어. 어? 너 언제 입대했어?
1: 지난해요.
0: 그럼 후방부대야?
1: 위생병이죠.
0: 내가 위생병 일을 꽤 해낼만 할까?
1: 남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못하겠어요? 난 이젠 키도 컸고 힘도 세니까 부상병들까지 척척 업고 다녀요.
0: 아, 힘은 그렇다 치고 위생병은 부상병들의 똥오줌까지도 받아내야 하지 않니?
1: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부상병들의 피 묻은 옷도 겁내지 않고 씻어요.
0: 어, 그래? 너 참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서설이가 괜찮은 위생병인데?
1: 난 벌써 간호반장이 되었어요.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北京时间 13点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도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미꽃이 만발한 저 언덕을 활기차게 걸어가다 보면 영롱한 잎새 사이로 기적소리 울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느덧 별빛이 솔솔 흘러내리는 여름밤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애수의 소야곡에 젖어듭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젖어드는 음악의 향연은 이 여름에 가장 좋은 선물로 되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의 요청 한나당에서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여름의 향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에 계시는 리룡춘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왕청현 배초구진 안전촌의 전체 촌민들에게 요청한 노래 고향 꿈을 보내드립니다.

연꽃의 향연이 감도는 노래 연꽃연가였습니다. 연꽃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여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려면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한결같은 사람, 그럴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오랜 여운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도문시의 강문정 씨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나룻배를 보내드립니다.

0: 여름밤에 가져보는 무지개 추억, 너무나도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데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도시에 살고 있는 최연옥 씨는 자식과 손주들 걱정뿐이신 어머니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신을 보내길 바라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남동생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한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문안을 전하면서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리니 함께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카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한 통 병기 50제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결을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매모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6살 때부터 리버라 말했던

0: 이제 실치된지.
1: 아이고 마 젊어요.
2: 네.
1: 내 좀 보살.
2: 뽑소. 예. 아가? 아 어때는 뭐?
1: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2: 에이,
1: 내 정말 담보가.
2: 에이.
1: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2: 뭐 타짜 크게 들여야겠지.
1: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아.
2: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1: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 해.
2: 축하한다, 축하요.
1: 야, 감사.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뒀어. 걔가 가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3: 알았습니다.
1: 자, 여기야 내 전화네요.
3: 아,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텐데.
1: 야.
2: 갑시다.
1: 이야,
2: 대박.
4: 사람들도 사실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은가 나 이거 빨리 링기해야 되겠는데 그는 좋구나.
2: 신쿠메유
1: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4: 말이 그다 하는가 잼까. 라발, 와 한쪽 한 미술 봐.
2: 미술.
1: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겠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4: 다 알아듣습니다. 라발. 와 한쪽 한 민발팅아 봐.
2: 아 민발팅라 따다디 민발팅라.
4: 전화 칠거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거짓말이 열뜨죠.
1: 아,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4: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남은 거죠. 어머 이렇게 사날 은혜 남은.
1: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네.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4: 예.
1: 내 한바탕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4: 그거 많이 포기했어.
1: 어찌나 지금은 이러었구만.
4: 어디 이러었어? 나 한쪽이
1: 이렇게 쉬었어. 아, 이 아줌마 지금 이렇다도 어쩌는 거. 너 세 사람 먼저 병신 만들 일이 있는 거.
4: 내걸 어떻게 먼저 댕기해지겠어.
2: 예, 저 부인 먼저.
1: 아, 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구만.
4: 어째서?
1: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4: 내 행사는 오늘 저녁.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4: 우리 아들.
1: 그지 말고 붙었어.
2: 예. 그지 붙었어. 예. 축하합니다. 축하.
4: 예.
2: 자, 이렇게 합시다.
4: 예.
2: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1: 예.
2: 집에 하는 은혜 학교.
1: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기인 게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 붙었어.
2: 아, 중도 안에. 예.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1: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그렇자고 저 지배하는 은혜학교부터
4: 우리 아?
2: 예.
4: 우리 아는 리영근 사립 순나이 대학에가 탁 붙었어.
1: 내 소리를 하고 있구나.
4: 어째?
1: 무슨 게라? 사립 대학이라.
4: 야, 사립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2: 저 이랍시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1: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봐.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2: 이거 저 손님이
1: 이렇게 해야 된다.
4: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함이 소리 침에 깎이게 소리. 옆자 끝이지요.
2: 아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1: 이게 어째 영기신의 전화번호 책뺏기 왔잰가?
4: 그렇구만. 친구 적으면 적당하셔. 내 얘 요래 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1: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해온 게구만. 예.
4: 아버지 무슨 말하는 거 봐라.
1: 하긴 그렇었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쓸까니까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4: 무슨 바람?
3: 무슨 바람?
1: 그 젖돌 생일은 제쳐놓고 예.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3: 예, 그래.
1: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3: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1: 네?
3: 네, 그런 게.
4: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3: 네.
4: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1: 무슨 계란 둥?
3: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센다.
1: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4: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 생기는 시리만 한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1: 여섯 번도?
4: 예.
1: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4: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1: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여덟 번이나 갔다 왔구만.
3: 미진내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여덟 번.
1: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3: 네.
1: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에 네 번 결혼했어.
3: 네?
1: 네.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니까 또 더울도 안 치니 또 네 번. 그래가 오는 동안 야도뽀에
3: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 또 재간도 있다 야.
4: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동창만회를 12번이나 다녔습니다.
1: 동창만회만 12번?
4: 어찌
1: 아니 그게 거짓말 그래.
4: 어머니 하천한 동만회를 맞으면서 한 번 다시 한 여름을 맞으면서
1: 한 번
4: 예, 지났어. 그리고 풍년 가을 맞으면서 냈던
1: 한 번
4: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1: 모두 네 번
3: 맞으면 네 번
4: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 패지.
1: 예.
4: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그랬거나 네 번 3, 4, 12, 12번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우리 조직 연예가도 싹 성립됐습니다. 미쳤어.
3: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1: 네. 노벨사 말임도
3: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너도 돈을 달라고.
1: 아, 그냥 부조리 해야 돼, 지금.
0: 동창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소학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아, 야!
2: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이.
1: 내가 먼저 해줘.
3: 아, 예, 예.
1: 예, 예, 예.
4: 제가 차대니까.
5: 참 멋있게.
2: 예, 됩니다. 치셔,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4: 안가.
0: 오, 똑똑하다.
2: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4: 아빠 욕합니다.
2: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우, 치우, 치우.
4: 연희야.
0: 어째?
4: 좀 조용하면 안 된가?
6: 안 보일까? 차라.
2: 손님.

0: 성격 쓴다.
1: 손님이 치시.
2: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슬이가 하면 응? 야, 우리야 아기를 낳았다.
0: 아기로?
2: 15원짜리 샹창 두 개만 된다. 나도 저번에 두 개 가져갔지 않니? 저리하고 순이한테 또 알렸다. 바이바이.
3: 야! 너네 아랑금 무슨 소리야?
2: 내 아빠뿐이 내 강아지.
3: 아우야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4: 아니 내가 먼저 했어.
5: 야 내가 먼저 했어. 야 아빠 집어내려.
4: 야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6: 아빠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리에는 감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가고?
2: 나도 집에 가서 토론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보도 40달 아니고 30달 18달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3: 아름다운 마무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영진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책을 읽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노래 추억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젊음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나는 이전의 내 그림을 거슬러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람의 지적 내면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훈천시에 거주하는 윤미열 씨는 고중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지만도 동창들을 만날 때면 꿈 많던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밤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고 영혼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 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할 만한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시각적인 경험이 말로 전달되는 정보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 그 기원을 상상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은혜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몸이 약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성격 탓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했지만 깊은 사유를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책에서 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노인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종종 노인의 말을 귀찮게 여겼고 그가 마을에 와도 일부러 그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라.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노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그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이 드리운 이곳에서 사람들은 쉬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그늘만을 보고 그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벗어나 그 뿌리를 보라. 그 뿌리가 어떻게 땅속 깊이 뻗어가는지를 봐라. 그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자라는지를 보고 나무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그 뿌리와 주변의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가지를 뻗어가며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말로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단순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주요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듣거나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종종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수학 공식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공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경험을 통해 실체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100번 듣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보는 것은 그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 속은 자신이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얻은 경험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교훈을 남깁니다. 보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듣기와 보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단순히 타인의 말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깊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걸으며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목이 쉽게 불편해지고 약해지는지부터 차분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은 머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매우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고 어깨가 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 목 주변의 근육은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반대로 사용되어야 할 근육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쌓이면 뻐근함이나 통증 심할 경우 두통이나 어깨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은 단순히 아픈 부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부드럽게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스트레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은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힘을 주어 늘리려고 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서신 상태에서 호흡을 가볍게 정리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목과 어깨의 힘을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을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자신의 목 상태를 느끼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뻐근함이 느껴지는지, 어느 쪽이 더 긴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목 건강 관리의 첫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옮기며 목을 따라 움직이실 때에는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억지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당김과 함께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선에서 멈추시고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하면서 호흡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목 주변이 길어지고 공간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시고 숨을 내쉴 때에는 쌓여있던 긴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린다고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함께하는 스트레칭은 단순한 신체 움직임을 넘어 마음의 긴장까지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목 스트레칭은 목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어깨와 등 그리고 가슴과의 연결 속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깨가 귀 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목을 늘려도 시원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에는 어깨를 가볍게 아래로 내려놓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머리가 실에 매달린 것처럼 위로 가볍게 떠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목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목 근육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 건강을 위한 운동 역시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흔히 목 운동이라고 하면 고개에 힘을 주어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움직임과 의식적인 긴장 조절이 핵심입니다. 목을 길게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를 목과 어깨가 아닌 몸 전체가 나누어 지탱하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깊은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잘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해서 잘못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날카로운 아픔이나 불안감이 들 때에는 즉시 멈추시고 다시 호흡과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실 때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덜 뻐근하게 느껴지는지 움직임이 어제보다 부드러운지와 같은 작은 변화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목은 점점 안정감을 되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 자세 또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목 건강의 기본적인 이해와 스트레칭,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과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목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과 움직임의 흐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목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목은 하루 종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특정 동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평소 어떤 상태로 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스트레칭과 운동은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몸을 쉬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쉼의 시간이 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은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엉덩이가 의자 깊숙이 닿아 있는지, 허리가 과하게 굽거나 젖혀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고개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는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근육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억지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가슴을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머리가 몸 위에 편안히 얹혀 있다는 느낌을 떠올리시고 정수리가 위로 부드럽게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목의 긴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 인식과 함께 가볍게 적용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멀리 두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보시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목 근육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듯 천천히 저항을 느끼며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목 주변의 긴장 지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호흡을 이어가시면 근육은 서서히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호흡과의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실 때 호흡을 잊어버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은 호흡과 매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을 지탱하는 근육들은 크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갑작스러운 힘보다는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유지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깊은 근육들은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이때 턱에 힘이 들어가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얼굴 전체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자주 떠올려 보시면 좋은 이미지는 균형입니다. 머리에 무게를 목만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면 쉽게 지치지만 몸 전체가 하나의 기둥이 되어 머리를 지탱한다고 상상하시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안정적으로 누르고 있고 골반과 몸통이 그 위에 편안히 쌓여 있으며 그 위에 머리가 조용히 놓여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결된 인식은 목 운동의 효과를 높여줄 뿐 아니라 전신의 자세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휴식의 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집중한 뒤에는 목과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보며 쉬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세운 채 호흡에 집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러한 휴식은 목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꾸준히 반복하시면 목의 피로가 이전보다 덜 쌓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일상 속 흐름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과한 노력이 없어도 자세 인식과 호흡 그리고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목은 충분히 회복의 신호를 받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목 건강이 삶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서 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생활 전반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건강은 단순히 한두 번의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통해 점차 회복되고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의식적인 관찰입니다. 오늘 하루만 목을 돌려본다거나 한두 번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이 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조절하는 습관을 지속하면 목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목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일을 하거나 책을 볼 때 일정한 시간마다 잠시 몸을 세우고 호흡을 정리하며 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목과 어깨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쌓이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고 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 건강은 단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긴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목과 어깨 근육은 자연스럽게 경직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근육을 풀어준다는 생각보다는 마음과 몸을 동시에 쉬게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과 함께 목을 부드럽게 늘리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운동의 효과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는 목 통증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전신의 편안함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또 다른 도전은 바로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래된 자세, 습관이나 목을 사용하는 방식은 몸에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조금씩 목을 세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짧은 휴식과 스트레칭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고 이전보다 긴장감이 덜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건강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건강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어깨와 등 가슴까지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자세가 개선됩니다. 또한 머리가 편안하게 지탱되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눈의 피로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하루 종일 몸이 경직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면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고 집중력과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즉, 목 건강은 단순히 특정 부위의 편안함을 넘어 삶 전체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목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목 상태를 관찰하며 통증이 아닌 불편함과 긴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움직임과 호흡, 자세 인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과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작은 반복이 쌓이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과 습관의 힘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고 목과 몸, 마음의 긴장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지속될 때 목은 안정감과 건강을 회복하며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목의 뻐근함과 긴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편안함과 정신적 여유까지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 건강을 위한 여정은 특별한 기술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여름이 시작되면서 야간 외식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무알콜 맥주는 저칼로리, 취하지 않는 맥주 등 마케팅 포인트로 많은 사람들의 식사지 음료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무알콜 맥주에는 알코올이 없기에 마신 후 운전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북농업대학 식품학원 장영화 교수는 무알콜 맥주는 완전히 알코올이 없는 것이 아니며 많이 마신 후에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전에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알콜 맥주의 알코올 함량에 대해 장영화 교수는 먼저 정량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네, 맥주 국가 표준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부피 분율이 0.5% 이하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일반 맥주의 알코올 부피 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입니다. 정영화 교수는 이 기준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에는 미량의 알코올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완전히 알코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낮지만 많이 마신 후 운전하면 여전히 음주 운전 위험이 존재합니다. 네, 또한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임산부, 미성년자, 그리고 항생제나 메트로니다졸 등을 복용 중인 환자도 무알콜 맥주를 피해야 합니다.

네, 민간에서는 소금물로 제한하는 피부관리법이 있는데 네, 이는 살균과 피지 조절, 순한 각질 제거가 가능해 저비용 피부관리 꿀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소금물이 정말 피부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소금물은 깨끗한 물에 비해 소금, 즉 염화나트륨만 추가된 데 불과합니다. 염화나트륨은 의용으로 세안할 때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염화나트륨 성분은 단순하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리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피부는 이미 충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벽을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일반적인 성분은 그 어떤 요인이 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일부 예뻐지려는 청소년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취하는데 극단적인 감식, 집착성 운동 등을 통해서 맹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여 일련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부모와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체중 문제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인 체중 감량 방법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부 체중 감량 제품을 판매하는 상가와 체중 감량 기관은 미성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이 굶어서 빼기 그리고 체중 감량 제품 남용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도록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청소년에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다이어트 시장의 혼란함에 직면하여 관련 부서는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허위 광고, 불법 의료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 체중 감량사 등 직업의 시장 진입 장벽과 서비스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네, 체중 감량은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신체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은 다이어트 시 절대 굶주림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바,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입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많은 다이어트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성분이 불분명하여 내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운동을 강화하면 체중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와 청소년은 건강한 체중관을 세우고 체중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건강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다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다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족의 민족 명절은 각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종교 신앙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그 주요한 명절로는 살수절과 관문절, 계문절 등이 있고 그 외에 와파절, 송영절을 쉬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살수절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양력 4월 중순, 따이력 6월에 드는 살수절은 다이족의 송구 영신의 전통 명절이자 가장 성대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주로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고 물을 뿌리며 용선 경기를 하거나 꽃불놀이를 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냅니다. 다이족은 전민이 불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살수절 기간에는 불교 사원에 제물을 바치고 부처님에게 복을 빌며 큰 연석을 차려 승려와 친지, 친구들을 청하고 살수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축복을 전하곤 합니다. 다이족의 살수절은 일명 욕불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여 이날이 되면 다이족의 남녀노소들은 명절에 복장을 차려입으며 여성들은 맑은 물을 길어 부처님을 환영하고 부처님의 보호를 기도하며 욕불이 끝나야 축복의 의미로 서로 살수를 합니다. 성스러운 물로 질병과 재난을 날려보내고 아름다운 생활을 바꾸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물을 뿌릴 때에는 청년 남녀들이 각양각색의 용기에 물을 담아 크고 작은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마다의 물을 뿌리며 일부 점잖은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물을 묻혀 대방에게 뿌리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온몸이 흠뻑 젖어야 평생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차없이 물을 뿌리고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대규모의 집체문은 살수절이 시작된 세 번째 날에 진행되는데 주로 상강무나 공작무를 춥니다. 일곱, 여덟 살의 아이로부터 칠순, 팔순에 이르는 노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명절에 성장을 차려입고 마을 광장에 모여 춤 한마당에 뛰어듭니다. 또 전반 명절 기간에는 용선 경기나 공명 등 띄우기, 모래주머니 던지기 등 전통적인 오락 행사를 하는 외에도 닭싸움놀이, 풍선 날리기, 유원회 물자교류 등 참신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지금에 와서 살수 풍속은 다이족 새해 경축 행사의 주요한 이벤트로 되어 여러 민족 이민들 속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관문절과 계문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음력 6월경 다이력 9월 15일에 드는 관문절과 다이력 12월 25일에 드는 계문절은 소승불교를 신앙하는 다이족과 불황족, 와족 등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종교 명절입니다. 관문절은 다이어로 호와싸라고 하며 불법 전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불법 전수가 끝나는 날인 다이력 12월 25일이 계문절입니다. 계문절은 다이어로 오와싸라고 하며 불법 전수 기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관문절과 계문절은 고대 인도 불교의 우기 안거의 관습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 3개월간은 신도들의 안거 재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문절 날이면 다이족 마을은 명절의 분위기로 들끓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집집마다 오색의 찹쌀밥을 짓고 떡을 빚어 부처님에게 바쳐 복을 빌거나 친지들에게 나누어주며 회식을 마련합니다. 관문절의 3개월 기간 불교 사찰에 가서 고승의 설교를 경청하는 것 역시 하나의 주요한 행사입니다. 고승은 주로 성불자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중생이 성불의 뜻을 가지도록 인도합니다. 관문절부터 계문절까지의 3개월 기간 다이족은 혼례식을 올리지 않으며 새 집을 짓지 않고 집을 멀리 떠나지도 않으며 정력을 집중해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사찰에 가서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공물을 바칩니다. 일부 독실한 불교 신도들은 흰 옷을 입고 흰 두건을 두르며 사찰에 들어가 거주하며 7일에 한 번씩 배불 행사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또 이 기간 경서를 바치는 중대한 행사도 거행한다고 합니다. 3개월간의 관문절 기간이 만기되는 날인 다이력 12월 25일이면 개문절 경축 행사를 가집니다. 신도들은 관문절 경축 행사 때처럼 종이꽃, 촛대, 음식, 화폐 등을 지니고 사찰에 와서 성대한 예불 행사와 송경 행사를 진행하며 함께 모여서 열렬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개문절을 경축하곤 합니다. 밤이 되면 불교 사찰 내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고 공명 등을 띄우며 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안거 재계의 결속을 경축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따이족 마을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승려들도 사찰을 나서고 신도들도 집을 멀리 떠날 수 있으며 새 집을 짓고 결혼식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와파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파절은 따이족이 어업과 농사의 풍수를 기원하는 명절로 해마다 음력 3월 초일에 대요 만벽에서 진행합니다. 오늘날 와파절 집회지는 초궁과 여강 및 그 인근 지역 각 민족 군중들이 문화와 물자 교류를 진행하는 중요한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해마다 와파절이 되면 명절 행사와 현지 특산품 교역에 참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만여 명이 넘곤 합니다. 성룡절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성룡절은 시쌍반나 대맹용 따이족의 특유의 명절입니다. 이른바 성룡이란 용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용신에게 바쳐 행복한 생활을 도와준 용신의 은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성룡절은 보통 양력 1월 설 전에 들며 집집마다 음식이나 옷, 심지어 금, 은, 장신구, 화폐, 모포 등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물품들이 사찰에 보내지면 특제한 용궁에 넣어서 대나무 뗏목에 태워 독경 소리 속에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용신에게 띄워보냅니다. 지금까지 따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은 꽃.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오엽은 꽃들이 피어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만나는 속삭임에 오엽쁘게 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어여쁜 눈꽃이 만발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인생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사랑이란 꽃이요.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뉴스입니다. 할빈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화물 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203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주요 무역 방식별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일반 무역의 수출입은 1,759억 4천만 원으로 8.8% 증가하며 전송 수출입 총액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소매 무역 수출입은 185억 7천만 원으로 14.3% 증가하며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보세 물류 수출입은 33억 4천만 원으로 92.6% 급증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민영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국유기업의 수출입은 1093억 2천만 원으로 2.6% 감소하며 전체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869억 4천만 원으로 29.9% 증가하며 전체의 42.7%를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은 61억 8천만 원으로 26.3% 증가하며 전체의 3%를 차지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및 기타 브릭스 국가와의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수출입은 1,873억 3천만 원으로 12.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 브릭스 10개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1,652억 원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기기계 제품, 노동 집약형 제품, 농산물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철강 기업인 건룡 아성 강철 유한 회사의 대외무역 수출 실적은 제로였으나 현재 누적 해외 수주 규모가 6억 원을 돌파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국제시장에 대한 기업의 치밀한 조사 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높은 기술 장벽으로 진출을 주도했던 시장에서 건룡 아성 강철 유한 회사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기업은 소재 성분과 생산 공정에 초점을 맞춰 세부 사항마다 반복 시험을 거쳤으며 4개월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과 대비 원가를 40% 낮춘 특수 강제를 개발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강괴, 강관, 강대 등 제품은 남아메리카 등 4개 대륙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과 동시에 기업은 고객 맞춤형 생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팀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각지의 온도와 습도 환경을 재현하는 다양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별 강제 부식 특성에 맞춘 전용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쇄도하는 해외 주문에도 기업은 무분별한 생산 능력 확대 대신 엄격한 품질 선별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흥룡강 제조의 기술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전 수분화철도 통상구에서 러시아 광괴열차에 중국 측 화물을 적재해 다시 출경하는 운송 모델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중로 국경 간 철도 운송이 오랜 기간 이어온 단방향 운송의 역사를 마감하고 고효율적인 량방향 순환 체계를 실현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책임자에 따르면 과거 광괴 화물차가 통상구에 5일에서 7일 체류해야 했지만 새로운 운송 모델이 가동되면서 체류 시간이 1일 이내로 단축돼 차량 회전 효율이 80% 이상 향상됐습니다. 현재 하루 3편, 월 90편이라는 운행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차량 사용료만 매년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빈공급대학에 따르면 일전 할빈공급대학이 총괄하고 할빈공급대학 부속중학교가 주도적으로 연구 제작한 중국 청소년 과학교육 위성 프로젝트 4호 할빈호가 태원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 6호 C 운반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은 순조롭게 궤도에 진입했으며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지며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음을 알렸습니다. 할빈호는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 및 우주과학 실천을 위해 개발된 18.7kg급 초소형 위성으로 과학 교육 스크린, 고해상도 카메라, 마이크로 카메라, 편광 카메라 등 다양한 과학 교육 탑재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위성은 해당 탑재체를 활용해 우주 사진 촬영, 감시 카메라 영상 촬영, 평광 관측 등 1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주 과학 교육 실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할빈공업대학 부속중학교의 주도하에 할빈시 우주혁신인재양성연합의 77개 중소학교가 함께 추진했습니다. 연구제작팀은 할빈공업대학 자정향 학생 초소형 위성팀의 사제들과 할빈호 중학생 실험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해림시 신안조순족진 영락촌의 벼와 가재 동시재배 양식시범전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민물가재 수확이 한창입니다. 흙토지에서 생태재배와 양식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락촌의 벼와 가재 동시재배 양식시범전에 들어서면 양식업자들이 유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통발을 집중적으로 거둬들이며 다 자란 민물가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싱싱한 민물가재가 통발 가득 올라오면 바로 분류돼 무게를 단 뒤 바구니에 담겨져 각지 시장으로 발송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해림시 신안조순족진 영락촌 양식업자 장강 씨는 올해 수확이 좋아 약 3,000근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첫 수확을 했는데 모두 주변 지역으로 판매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가재 생장 상태가 특히 좋은데 수질이 좋아 살이 탱글탱글하고 식감도 쫄깃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올해 수입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헥타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벼와 민물가재 동시재배 양식은 논밭에서 벼재배와 어류 양식을 동시에 이루는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논밭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여 녹색화 생산으로 쌀의 우수한 품질과 생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물가재 양식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한물을 두 용도로 한 논에서 두 가지 수확을 거두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97번째 시간입니다.

0: 종사손의 사무실. 진심이 들어선다.
1: 루시 아가씨,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2: 진심씨, 앉아요.
1: 고마워요.
2: 어때요? 회사에는 적응이 돼요?
1: 그럼요. 고마워요.
2: 심심 회사에 요즘 실적을 봤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실적을 올리다니 진심 씨 그 실력에 탐복이 돼요.
1: 긍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심 회사는 투자 측에 높은 이윤을 줄 겁니다.
2: 현재 진심 씨는 CCI란 큰 리익 공유 플랫폼에 들어왔지만 진심 씨 실력이면 더 많은 상업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심심 냉차는 아시아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1: 정말 의외네요. 우리 회사가 CCI와 손을 잡았고 이렇게 큰 발전 공간을 가질 줄은. 전에 있던 리덕이랑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2: 사실 리덕을 외면할 필요까진 없어요. 필경은 한때 리덕의 일원이었고 또 지금은 리덕에 의해서 발전한 거잖아요.
1: 그럼요. 한묵진. 한 회장님은 한때 금상각 지대에서 이름 날렸었죠. 리덕 냉차 공장에 있을 때 한 회장님 밑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심심 냉차가 외국으로 나가 국제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걸 알면 한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2: 알아요. 한묵지 한 회장이랑 전에 사업 투자하려 했던 거. 부동산업에 투자하려고 여길 찾아온 적 있죠?
1: 네. 한 회장이랑 같이 왔었어요. 크루스 선생도 만났고요.
2: 기획서를 나도 봤어요. 보기엔 그럴듯한데 내 개인적 견해는 CCI에서 리덕을 배제하고 심심 회사를 선택하기

0: 잘한 것 같아요. 보다시피 진심 씬 한 회장님보다 시장과 경영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합작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1: 걱정 마세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한편 스탠드바 라정달은 술기운이 한껏 오른 한목지를 마주하고 대연이 본론을 이어간다.
2: 목지야. 예, 목지야. 아, 본론 말해도 되지. 아. 너한테 대기업 사장을 소개시켜줄게. 어? 그의 자회사는 중국에서 한다는 기업들을 다 제끼고 미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혀. 그 사람이랑 말해보지 그래.
3: 그 사람이 장사를 얼마 크게 하든 땅이 내 손에 있고 자원도 내 손아귀에 있으니 내 소관이야. 아?
2: 좋다. 그럼 빙빙 애돌지 않고 말할게. 너 뒤에 제독신이 있어.
3: 무슨 소리야?
2: 네 전처 말이야.
3: 정달아, 사업은 사업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딴 문제야.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
2: 그래, 우리 일 얘기하자. 맞아. 시사에도 손 잡을 만한 회사야. 그 회사도 한 곳에만 투자하는 건 아닐 거야. 그렇게 큰 회사가 내 생각엔 한 곳에만 투자할 리 없어.
3: 맞아. 내가 알아봤는데 CCI에선 주로 금융 쪽과 제조업 쪽이 투자해. 물론 정책상의 위험성은 감수해야겠지만 현재로서 나한텐 가장 이상적인 사업 파트너야.
2: 내가 누구랑 손잡든 상관하냐? 근데 내 리온도 좀 생각해주면 안 될까? 4대 6 어때?
3: 정달아, 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재미없어. 3대 7로 결정하고선 왜 또 번복해? 그럼 이렇게 하자. 친구니까 내 이윤에서 10%를 더 줄게. 오케이?
2: 나 알았어. 지식청년 때 네 밥 얻어먹은 거 생각해서
3: 또 시작이다. 또 그 소리.
1: 진심이 눈치를 살피며 몰래 크루스에게 전화를 건다. 크루스 선생, 루시 아가씨가 나와 목지가 선생을 찾아간 걸 알아버렸어요. 게다가 리덕 회사 부동산 기획서도 갖고 있어요.
4: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1: 지금 알자마자 알려주잖아요, 크루스 선생.
4: 됐어요. 알았어요. 빨리 리 회장께 알려서 그가 결정짓게 해야겠어요.
1: 한목지가 서류 한 묶음을 옆구리에 끼고 CCI 회사 정사로 들어선다. 안녕하세요. 누굴 찾으세요?
3: 아, 종사존 리 사장이요. 저기, 루시 여사 말입니다.
1: 예약은 하셨습니까?
3: 안 했습니다. 아, 전해주십시오. 한목지란 친구가 찾아왔다고.
1: 네, 그럼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진 사장님. 한목지란 분께서 찾아오셨는데요. 루시 여사님을 뵙길 청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5: 롤러스케이트를 탄 한 남자애가 한목재 뒤를 스쳐 지나 한쪽에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미끄러져 간다. 한목재 눈빛이 저도 몰래 그 남자애를 쫓아간다. 이 시각, 종사손의 사무실.
1: 이 항목을 잘 지켜봐 주세요. 반드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지켜주시고요.
6: 알겠습니다. 냄료 마십시오.
5: 종사손의 손에서 서류를 넘겨받은 남자가 사무실을 나서자 바로 이어 진심이 들어선다.
1: 루시 아가씨, 한목지가 밑에서 기다리는데 올라오라고 할까요?
0: 그래요.
1: 네.
5: 잠시 후 한목지가 종사손이 앞에 나타난다. 서류를 보고 있던 종사손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서류를 번지다가 마음을 다잡은 듯 공식적인 인사를 건넨다.
2: 안녕.
0: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5: 종사손을 지척이 둔 한목지는 만감이 교차된 표정으로 격동되는 심정을 진정하며 한참이나 지그시 종사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연다.
3: 사전이 오랜만이구만.
0: 저 LCCI 는 사업 시간에 사적인 말 안 합니다. 앉으세요.
5: 종사손이 드디어 한목지의 눈빛을 바라보며 대요원이 자리를 권하고는 앞에 놓인 컵을 들어 물을 마신다. 한목지가 말없이 그의 앞에 마주 앉는다.
3: 좋습니다. 분명히 하죠. 난 종사손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CCI의 부회장인 루시 아가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합작에 관해서 협상하려고요.
0: 우리가 뭘 믿고 합작을 하죠?
3: 난 전망이 좋은 COP 땅을 갖고 있고 당신들은 국내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랑 합작하려고 하니까요.
0: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왜 리덕을 선택해야 되죠?
3: 하기에 든든한 기업은 영원히 리익이 첫째이니 우수 고객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거절하면 CCA 이사회의 기획서를 또 넣을 겁니다.
0: 좋아요. 내일 오전 모든 투자 대표들더러 합작 항목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죠.
5: 이 시각 리소당은 하와이로 휴가를 간 크루스에게 전화를 건다.
6: 크루스, 루시가 이 일을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나?
7: 저도 몰랐습니다. 그가 직접 알아볼 줄을.
6: 그래? 지금 당장 비행기표 사서 돌아오게.
7: 네, 알았어요.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6: 그래, 알았네.
5: 성수하기를 놓은 리소당은 밀려오는 근심에 입맛이 떨어진 듯 애니가 가져온 국을 거절한다.
6: 애니. 국은 생각이 없네.
5: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로 향하는 종사손에 차에 앉은 다니엘은 심수에서 살게 된 일이 마냥 좋은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8: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요?
0: 그럼 엄마가 네 학교를 알아봤어. 우리 다니엘 많은 친구가 생길 거야.
8: 와, 신난다. 친구들이 많으면 내 영웅 아빠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0: 다니엘,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응?
8: 네.
5: 약속대로 종사조는 모든 투자 대표들을 불러 리덕 회사의 사장 한목지의 합작 항목 제안을 들어보게 한다.
0: 오늘 영광스럽게 리덕 회사 한목지 사장을 모시고 COP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하세요.
5: 한목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시작한다.
3: 안녕하십니까. 자아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심수 리덕 부동산 사장 한목지입니다. 여러 부동산 회사들과의 경쟁 입찰을 거쳐 심수 COP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투자회사인 것만큼 어떤 게 좋은 항목인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프로젝트 기획안에 알아보기 쉽게 적었습니다. 봐주십시오.
5: 투자 대표들 모두가 열심히 리덕 부동산 회사에서 가져온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고 있을 때 기다란 사무상을 마주하고 앉은 종사전과 한목지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함께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난다.
9: 신나세요.
1: 내가 족발고 왔어요. 다리에 좋을 거예요. 먹어봐요.
10: 네 부모님들은 근친 관계 아니야? 친척이 아니냐고?
9: 몰라요.
10: 어릴 때 크게 놀란 적은 없어? 머리를 달라귀한테 채웠다거나?
9: 없는데요?
10: 너 호두 알지? 사람의 뇌는 호두처럼 생겼어. 깊이 팰수록 총명하지. 어쩐지 네 뇌는 삶은 달걀이 아닌가 싶다. 호두를 많이 먹고 똑똑해져라.
9: 호두요? 호두 완전 좋아해요. 나 매일 먹어요.
10: 근데 어째 이리 멍청하니?
1: 기획서를 봐선 별 문제가 없네요. 대표분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저희 CCI의 심사 절차를 밝게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심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5: 회의가 끝났지만 완전히 추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한목진은 골똘히 자신의 생각에 빠진 채 회의실을 나와 조리문 쪽으로 향한다. 이때 널따란 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다니엘이 미처 속도를 조이지 못한 채 한목지 앞으로 질주한다. 다니엘이 한목지와 부딪히려는 순간 갑자기 정신을 차린 한목지는 손에 들었던 휴대폰과 가방을 놓고 두 손으로 마주 질주해오는 다니엘을 안아 번쩍 들어올린다. 다니엘이 활짝 웃음을 짓는다.
8: 반응이 빠르네요. 영웅 같아요.
10: 너 영웅 많이 좋아해?
8: 그럼요. 우리 아빠도 영웅이에요.
10: 아빠가 경찰이냐?
8: 경찰 아니에요. 경찰보다 더 대단해요.
10: 그래?
8: 정의의 용사예요. 나쁜 놈들 다 무찔러요. 변형금강처럼 슈퍼맨이에요.
10: 슈퍼맨? 꼬마야, 너 왜 혼자 노니? 아빠랑 같이 안 왔어?
8: 아니요.
5: 한목지와 다니엘이 홀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2층 복도를 지나던 종사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말없이 주시해본다.
8: 엄마랑 나 지금 아빠를 찾고 있어요. 난 아빠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랑 많이 닮았어요. 근데 아빠가 더 젊었어요.
5: 허리를 굽혀 다니엘과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니엘을 바라보던 한목진은 휴대폰과 가방을 쥐어들고 허리를 편다.
10: 고마야, 잘 있어.
8: 잘 가요, 아저씨.
5: 조리문 쪽으로 향하던 한목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초롱초롱한 두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다니엘을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다시 얼굴에 웃음을 띄운다. 한편 5층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는 종사전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한다. 종성인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수평의 옆에 앉은 종성은 여전히 돈을 벌 방법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11: 머리를 좀 써라는 거요. 좀 대담하게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밭에 석유가 있으면 우린 부자 될 거 아니야.
12: 밭에 뭐가 있다고요?
11: 석유.
12: 아유, 그따위 소리 집어쳐요. 하루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려요.
5: 바로 이때 대문이 열리며 류초농의 모습이 나타난다.
13: 아이고, 아이고, 류수임.
12: 류수임.
13: 자.
12: 수평이 잘 있었어.
13: 얼른 걸사 가죠. 걸사.
12: 류수임은 무슨 퇴직한 지가 언젠데. 자.
13: 빨리.
12: 이게 얼마만이에요? 다들 잘 지냈어?
13: 잘 지냈어요.
12: 잘 지냈어요.
13: 이건 조직에서 보내서 왔죠.
12: 물 가져올게요.
14: 아, 그래 그래 고마워. 정성이.
11: 네.
14: 내가 비록 퇴직은 했지만 조직에선 아직도 날 필요로 하고 있어.
11: 조직이란 말만 들으면 류수이 류수인부터 떠올라요.
14: 고맙소 수평. 아, 수평이 났어.
11: 조직에서 무슨 일로 보내왔어요?
14: 정말 있어. 이번에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이 기회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어?
11: 돈 벌이면 해야죠. 무슨 일인데요?
5: 드라마 인생향연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8번째 시간입니다. 종성인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수평의 옆에 앉은 종성은 여전히 돈을 벌 방법을 짜내기에 연연합니다.
1: 머리를 좀 써라는 거요. 좀 대담하게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해보. 만약에 우리 밭에 석유가 있으면 우린 부자 될 거 아니야.
2: 밭에 뭐가 있다고요?
1: 석유.
2: 아유, 그따위 소리 집어쳐요. 하루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려요.
0: 바로 이때 대문이 열리며 류춘홍의 모습이 나타난다.
3: 아이고, 아이고, 류주임.
2: 류주임.
3: 자.
2: 수평이 잘 있었어.
3: 얼른 걸사 가죠. 걸사.
2: 류주임은 무슨 퇴직한 지가 언젠데. 자.
3: 빨리.
0: 이게 얼마 만이에요.
2: 다들 잘 지냈어?
1: 잘 지냈어요.
2: 잘 지냈어요.
1: 이건 조직에서 보내서 왔죠.
2: 물 가져올게요. 그래, 고맙소. 정성이.
1: 네.
2: 내가 비록 퇴직은 했지만 조직에선 아직도 날 필요로 하고 있어.
1: 조직이란 말만 들으면 류수인.
3: 류수인부터 떠올라요.
2: 고맙소 수평이. 아, 수평이 단서.
1: 조직에서 무슨 일로 보내왔어요?
2: 정말 있어. 이번에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이 기회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어?
1: 돈 벌이면 해야죠. 무슨 일인데요?
2: 한석이께서 향헌과 심수를 고찰하고 오셨어. 근데 말이오, 심수와 향항에서 꽃 한 송이를 얼마 하는지요?
1: 몇 원 하겠죠. 알아요. 인민폐보다 더 값이 있어요.
2: 정성이 말이 맞소. 향항 돈으로 몇 원
4: 그렇게 비싸요?
2: 한석이께선 지금 우리 마을에 비어있는 숱한 땅들이 다 귀중한 재부라고 하셨어. 이것 기후도 생활을 재배하고 땅.
1: 아니야. 꽃을 심는다고요?
2: 맞소.
1: 되겠어요?
2: 안 될 게 뭐요?
1: 장미, 라벤더로 향한 돈을 바꾼다고요?
2: 그래. 그리고 또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지.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아오? 한석이께서 보내서 왔어. 종성이가 앞장서서 생화재배 기지를 세우라고.
0: 종성은 급시호처럼 나타난 류춘홍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덥석 그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를 드린다.
1: 류주임, 감사합니다. 조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한편, 한 주일이 지나도록 시시아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한목진은 다시 종사소를 찾아온다.
5: 이게 바로 CC의 사표들입니까?
6: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5: 개인 감정이 실린 건 아니고?
6: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5: 다 압니다. CC의 첫 번째 심의인은 3일 내에 무조건 답장을 주는 거. 한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질질 끄는 게. 그럼 개인 감정 아니면 뭡니까?
6: 개인 감정이 실렸다면 또 어쩔 건데요?

0: 심사 기준이에요. 쌍방의 규범과 요구 조건을 상세하게 적었으니까 갖고 가서 잘 봐요. 하루 후에 저희가 찾아가서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할 겁니다.
1: 회사로 돌아온 한목진은 종사돈한테서 받은 계약서를 라정달에게 보인다. 한 장 한 장 읽어보고 난 라정달이 도리머리를 저으며 한목지에게 다가간다.
2: 목지야, 숱한 대기업의 계약서를 봤지만 이렇게 두터운 건 처음이고 조목도 이렇게 상세한 거 처음 봐. 내가 네 전처를 과소평가했어.
3: 그럼 어떡해. 심사를 자꾸 가져갈 순 없잖아.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
2: 혹시 네 전처가 너한테 앙금 있는 거 아닐까?
3: 쓸데없는 소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농감이 나와?
2: 시시아의 말에 건축을 시작 안 했으니 심사 절차 간략하라고.
3: 그럴 수밖에.
1: 이때 종사전이 CCI 회사의 회계사 두 명을 거느리고 리덕 회사로 찾아온다. 종사전이 회사에 들어서자 바삐 돌아지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종사전에게 쏠린다. 의자에 앉아있던 한목지도 종사전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3: 빨리 도왔네. 어서 와요.
0: 여기가 리덕 회사인가요?
3: 네, 림씨 회사입니다.
0: 이 두 분은 저희 회사 공인 회계사예요. 리덕 회사의 경제 상황을 깐깐하게 체크할 겁니다.
3: 그러죠.
0: 그리고 기타 상황도 파악하고 싶어요.
3: 그래요.
0: 회계사를 만나야겠어요.
3: 회계.
4: 네, 회장님.
3: 우리 회사 회계사입니다.
4: 안녕하세요.
1: 정사선이 걸음을 옮겨 의자에 도도한 자태로 앉으며 질문을 계속한다.
0: 설계실은 어디죠?
3: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설계사를 못 찾았고요.
0: 그럼 어떤 자질의 건축회사를 선택할 겁니까?
3: 그것도 신중하게 선택할 겁니다.
0: 이러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다음 주에 다시 시간을 잡죠.
1: 간단 명료하게 용고를 말하고 난 종사조는 다시 회계사들을 거느리고 사무실을 나간다. 종사조이 밖으로 나가자 리덕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창가로 다가가 멀어져가는 종사조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댄다.
5: 저 여자가 CCI 사장이래.
6: 진짜 대단해.
5: 저 여자네.
7: 저 여자네.
6: 엄청 젊었네. 어? 엄청 젊은데. 아, 대단하네.
1: 라정달이 버럭 역정을 낸다.
8: 뭘 봐요? 일이 나요.
0: 네, 감사합니다. 될수록 빨리 자료를 보내줘요. 네, 안녕히 계세요.
1: 노크 소리와 함께 그루스가 종사존의 사무실로 들어선다. 그루스를 보자 종사존은 들고 있던 서류를 사무상호에 놓으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운다.
9: 루시.
0: 안녕, 크루스.
9: 안녕. 이거 받아요. 자그마한 선물이에요.
0: 고마워요.
9: 천만에.
0: 아, 참. 하와이에서 일광욕이랑 하면서 휴가를 더 즐기지. 왜 급하게 돌아왔어요?
9: 더 있고 싶었지만 루시가 없으니 혼자 너무 멋쩍어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아, 그리고 또 업무가 많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루시는 모를 거예요.
0: 걱정? 뭘 걱정했는데요? 나요? 나 보다시피 잘 지내요. 마침 잘 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회사 새로운 업무 방향과 새 투자 항목을 보여주려던 참이에요. 지금 중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아주 급속도로.

0: 알고 있어요. 루시는 상업 천재인 거. 아,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1: 아, 참 크루스.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또 있어요.
0: 서프라이즈요?
1: 일단 볼일 봐요. 나도 마무리할 게 남아서.
0: 알겠어요.
2: 크루스가 사무실을 나가자 종사전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다. 종사전은 크루스가 사라진 문쪽을 쏘아보며 크루스가 준 선물 박스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다시 서류를 펼쳐든다. 이 시각 한목지와 라정달은 CCI 회사의 요구에 도달하기 위해 자료들을 대조하며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3: 건축 재료에도 표준이 있어?
4: 당연히 그래야지. 건축 재료는 질량을 담보한단 말이야. 아? 나 이 문서들이 많다고만 생각하지 마. 작성한 거 보면 진짜 프로야.
3: 아. 목재야, 둘이서 이걸 언제나 분석해.
5: 회장님, CCI에서 평가사를 보냈습니다.
2: 회계사가 서류를 한 묶음 들고 다가와 회보한다. 한목지와 라정달이 입을 딱 벌린다.
3: 또 왔어?
4: 안으로 모시오.
2: 푸른 야사를 등지고 들어선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서양풍의 별장 단지 안으로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들어서더니 한 별장 앞에 와서 멈춰선다. 조수석에서 내린 크루스는 운전석 뒷좌석으로 다가가 리소단을 기다려 함께 별장 안으로 들어선다.
0: 의사가 리 회장님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데 왜 루시한테 말 못하게 해요? 제 생각엔 자꾸 이렇게 치료를 미루면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6: 가뜩이나 요즘 회사 일로 정신 없을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네. 정말 그쪽 상황은 어떤가?
0: 리 회장님, 그러니까 암묵지 회사에서 기획서 한 부를 보내왔어요. 그 뒤로 루시가 줄곧 묵지랑 연락하고 있어요. 이대로 놔뒀다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요.
6: 조용히 지켜보지 뭐.
2: 리덕 회사 사무실이다. 자료를 보는 라정달과 한목지 얼굴에는 피곤기가 가득하다.
3: 네 전처 대체 어쩌자는 거야? 어? 두 주일이나 못 사게 굴고 일축은 안 나고.
4: 우리 회사는 확실히 화점이 많아.
3: 좋아. 그럼 돈은? 회의의 말로는 변호사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200만이래. 성과 높고 200만 날렸어.
4: 2주 동안 정신없이 돌아치긴 했지만 그래도 CCA가 확실히 정규적이란 생각이 안 들어. 어떤 일은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세부적인 것이 엄청 많아. 말해줄게. 엄격한 공예 공정과 작업 태도가 없인 부동산업을 못해. 이건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 자세야. 우리가 정말로 따라 배울 점이야. 들어서? 정달아, 이틀 전에 장부에 3천만 원이 입금됐어. CCI에서 선불해준 것 같아. 이건 재무 규정에 맞지 않지만 사준이가 몰래 도와준 것 같아.
3: 역시 전처는 전처야. 너한테 도움 주는 것 봐.
2: 종사전과 크루소 두 사람이 함께 회사로 들어선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런저런 일로 말이 많았을 크루스가 오늘은 왠지 기분 없이 어두운 표정이다.
1: 크루스, 왜 그래요?
0: 루시, 그게...
1: 뭔데요?
0: 루시 아버지...
1: 어?
0: 리 회장님께서 아파요.
1: 아버지가 아프다고요? 어디가요?
0: 그게 심장병이요. 의사는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해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저...
1: 그 정도로 심각해요?
0: 네, 심각해요. 평소에도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1: 아니, 근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0: 루시가 아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요즘 루시가 눈 커뜰 새 없이 바쁜 걸 아니까요. 그래서...
1: 크루스, 다니엘한테 가보고 다시 얘기해요.
0: 예.
2: 다니엘을 혼자 사무실에 둔 종사손이 급히 걸음을 옮긴다. 다니엘은 조립문을 등지고 앉아 빈 송수화기에 대고 한창 하소연 중이다.
7: 아빠,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아빠가 영웅이라고 친구들과 말했는데 애들이 안 믿어요. 영웅이 아니래요. 엄마도 나도 아빠가 영웅이라고 했는데...

0: 달려와 정사선에 품이 안긴다.
1: 됐어. 그래, 울지 마.
2: 엄마, 나 아빠 찾을 거야. 같이 가 찾아주면 안 돼요?
1: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놀렸어?
2: 학교 친구들과 우리 아빠가 영웅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 말 안 믿어요. 날 거짓말쟁이래요.
1: 애들이랑 선생님한테 말해. 거짓말 아니라고. 네 아빠 영웅 맞아. 근데 지금은 임무 수행 중이야.
2: 무슨 임무요? 언제면 끝나요? 나보러 언제 와요?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1: 진짜야.
0: 정사선이 다니엘을 달래어 진정시킨 후 함께 홀로 내려왔을 때 마침 한목지가 CCI 회사 홀에 들어선다.
3: 아저씨 안녕.
4: 꼬마야 안녕. 우리 또 만났네.
3: 아저씨 우리 엄마예요.
0: 다니엘의 말에 천천히 종사손에게로 고개를 돌린 한목재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3: 엄마 나 저쪽에 가 놀래요.
0: 다니엘이 종사손의 손을 놓고 자리를 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잠깐 피하던 한목지가 드디어 생각을 정리한 듯 입을 연다.
4: 사전이 애일 줄을 몰랐네. 많이 컸구만.
0: 한목지를 마주하고 선 종사조는 침묵만 지킨다.
4: 지난번 쟤를 봤을 때 생각나. 쟤가 그랬어. 엄마랑 같이 아빠 찾으러 왔다고. 아빠가 영웅이라 했어. 그리고 집에 아빠 사진이 있는데 나랑 많이 닮았다고. 다만 나보다 많이 젊었대. 사전에 이게 다 무슨 소리요?
0: 드라마 인생 향연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얼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할빈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화물 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203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주요 무역 방식별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일반 무역의 수출입은 1,759억 4천만 원으로 8.8% 증가하며 전송 수출입 총액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소매 무역 수출입은 185억 7천만 원으로 14.3% 증가하며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보세 물류 수출입은 33억 4천만 원으로 92.6% 급증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민영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국유기업의 수출입은 1093억 2천만 원으로 2.6% 감소하며 전체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869억 4천만 원으로 29.9% 증가하며 전체의 42.7%를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은 61억 8천만 원으로 26.3% 증가하며 전체의 3%를 차지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및 기타 브릭스 국가와의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수출입은 1,873억 3천만 원으로 12.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 브릭스 10개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1,652억 원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기기계 제품, 노동 집약형 제품, 농산물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철강 기업인 건룡 아성 강철 유한 회사의 대외무역 수출 실적은 제로였으나 현재 누적 해외 수주 규모가 6억 원을 돌파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국제시장에 대한 기업의 치밀한 조사 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높은 기술 장벽으로 진출을 주도했던 시장에서 건룡 아성 강철 유한 회사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기업은 소재 성분과 생산 공정에 초점을 맞춰 세부 사항마다 반복 시험을 거쳤으며 4개월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과 대비 원가를 40% 낮춘 특수 강제를 개발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강괴, 강관, 강대 등 제품은 남아메리카 등 4개 대륙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과 동시에 기업은 고객 맞춤형 생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팀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각지의 온도와 습도 환경을 재현하는 다양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별 강제 부식 특성에 맞춘 전용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쇄도하는 해외 주문에도 기업은 무분별한 생산 능력 확대 대신 엄격한 품질 선별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흥룡강 제조의 기술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전 수분화 철도 통상구에서 러시아 광괴 열차에 중국 측 화물을 적재해 다시 출경하는 운송 모델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중로 국경 간 철도 운송이 오랜 기간 이어온 단방향 운송의 역사를 마감하고 고효율적인 량방향 순환 체계를 실현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책임자에 따르면 과거 광괴 화물차가 통상구에 5일에서 7일 체류해야 했지만 새로운 운송 모델이 가동되면서 체류 시간이 1일 이내로 단축돼 차량 회전 효율이 80% 이상 향상됐습니다. 현재 하루 3편, 월 90편이라는 운행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차량 사용료만 매년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빈공급대학에 따르면 일전 할빈공급대학이 총괄하고 할빈공급대학 부속중학교가 주도적으로 연구 제작한 중국 청소년 과학교육 위성 프로젝트 4호 할빈호가 태원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 6호 C 운반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은 순조롭게 궤도에 진입했으며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지며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음을 알렸습니다. 할빈호는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 및 우주과학 실천을 위해 개발된 18.7kg급 초소형 위성으로 과학 교육 스크린, 고해상도 카메라, 마이크로 카메라, 편광 카메라 등 다양한 과학 교육 탑재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위성은 해당 탑재체를 활용해 우주 사진 촬영, 감시 카메라 영상 촬영, 평광 관측 등 1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주 과학 교육 실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할빈공업대학 부속중학교의 주도하에 할빈시 우주혁신인재양성연합의 77개 중소학교가 함께 추진했습니다. 연구제작팀은 할빈공업대학 자정향 학생 초소형 위성팀의 사제들과 할빈호 중학생 실험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해림시 신안조순족진 영락촌의 벼와 가재 동시재배 양식시범전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민물가재 수확이 한창입니다. 흙토지에서 생태재배와 양식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락촌의 벼와 가재 동시재배 양식시범전에 들어서면 양식업자들이 유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통발을 집중적으로 거둬들이며 다 자란 민물가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싱싱한 민물가재가 통발 가득 올라오면 바로 분류돼 무게를 단 뒤 바구니에 담겨져 각지 시장으로 발송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해림시 신안조순족진 영락촌 양식업자 장강 씨는 올해 수확이 좋아 약 3,000근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첫 수확을 했는데 모두 주변 지역으로 판매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가재 생장 상태가 특히 좋은데 수질이 좋아 살이 탱글탱글하고 식감도 쫄깃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올해 수입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헥타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벼와 민물가재 동시재배 양식은 논밭에서 벼 재배와 어류 양식을 동시에 이루는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논밭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여 녹색화 생산으로 쌀의 우수한 품질과 생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물가재 양식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한물을 두 용도로 한 논에서 두 가지 수확을 거두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곽상은 휙 돌아서며 그 사람의 손을 눈에서 떼냈다. 얼굴이 가무스름한 아리따운 처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처녀는 새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혁띠를 띠고 단발머리에 군모를 단정히 썼다. 처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없이 곽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곽상도 얼굴이 확 붉어졌다.
1: 너 서설이?
2: 그 오빠 이제야 날 알아보겠어요?

0: 예. 너 어릴 때는 그렇게 수줍고 담이 작던 애가 부대에 오자마자 양기가 많이 늘었구나. 어?
1: 어릴 때는 여자애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지.
0: 그럼 크면서 너네 어머니 성미를 닮았어?
1: 모두들 그렇다고 해요. 내가 어머니를 닮긴 했지만 어머니의 처녀 시절보다 더 기가 세다고.
0: 하긴 너희 어머니야 우리 봉황모에서 한다는 여성이었으니까 일본 놈들도 너희 어머니를 보고 쩔쩔맸지. 그런데 내가 어머니보다 기가 더 세다고?
1: 왜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0: 그래. 믿지. 믿어. 그렇게 많은 전사들 앞에서 여자애가 대담하게 나의 눈을 가리는 거 보면 어머니를 찜쪄먹겠어. 어? 너 언제 입대했어?
1: 지난해요.
0: 그럼 후방부대야?
1: 위생병이죠.
0: 내가 위생병 일을 꽤 해낼만 할까?
1: 남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못하겠어요? 난 이젠 키도 컸고 힘도 세니까 부상병들까지 척척 업고 다녀요.
0: 힘은 그렇다 치고 위생병은 부상병들의 똥오줌까지도 받아내야 하지 않니?
1: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부상병들의 피 묻은 옷도 겁내지 않고 씻어요.
0: 그래? 너 참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서설이가 괜찮은 위생병인데?
1: 난 벌써 간호반장이 되었어요.
0: 어? 벌써 간호반장이 됐다고?
1: 네.
0: 야, 우리 서설이 축하해.
1: 지금은 아명을 쓰지 않고 제 이름대로 양설이라 불러요.
0: 그렇지. 이제는 어엿한 해방군 전사로 됐으니 아명이 아니라 제 이름을 써야지. 해방군 위생병 양설 동무, 반갑습니다.
1: 오빠는 여전히 어릴 때의 꾀보가 다름없군요.

첫 만남이 있은 후 차차 만나는 차수가 늘어나면서 곽상은 이미 성숙된 처녀로 변모된 양설의 당찬 모습을 이성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다. 부대 생활에서도 양설은 어려운 일일수록 앞장서서 해지켰으며 언제 한번 고생스럽다는 말을 할 때가 없었다. 양설은 자신의 쾌활한 성격으로 부상병들을 심신으로 따뜻이 보살펴 그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곽상의 마음속에서 양설의 형상은 점점 우뚝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곽상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양설에게 끌려갔다.

1947년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에 오는 날, 양설이 일보러 가던 길에 곽상에게 들렸다. 양설이 떠날 때 곽상은 깊은 골짜기 오구까지 양설을 바래주었다.

0: 양설이 앞에 서고 곽상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양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곽상은 속으로 든든히 다졌다.
1: 오늘 공화를 떼야지. 그래, 저기 앞에 보이는 감나무 앞에 가서 말하자.
0: 하지만 정작 그 감나무 가까이에 다가가자 곽상은 심장이 흉벽을 쾅쾅 두드리며 저기 긴장해 놨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감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1: 아이고, 아이고,
2: 아이고. 아니, 괴보 오빠, 그렇게 큰 나무 뿌리도 안 보여요?
1: 아니야.
2: 아니긴요. 뿌리에 걸려 콧방아를 찌울 뻔해가지고도.
1: 아니야, 내가 그만 헛디뎠나 봐.
0: 그들은 다시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1: 이번에는 저기 바위 앞에 가서 꼭 말해야지.
0: 하지만 정작 바위가 가까워지자 곽상은 또다시 긴장해졌다.
1: 난 아직 첫마디를 어떻게 떼야 하는지 아무런 준비도 없잖아. 이거 참, 첫마디를 어떻게 뗀다.

0: 고개를 넘어서서 이젠 갈라질 때가 되었다. 이젠 더 우물쭈물할 사이도 없었다.
1: 서설이,
2: 왜 갑자기 암행을 불러요?
1: 저 동무 보기엔 내가 무슨 결함이 있는 것 같소?
2: 아니, 우리 꾀뽀빠의 말투가 왜서 이렇게 엄숙해졌나요?
1: 그럼 혹시 아직도 나에게서 아이적 티가 난단 말이오?
2: 아이 티야 뭐 저에게도 많죠.
1: 내가 앞으로 많이 고치지.
0: 여기까지 말한 곽상은 긴장감에 빠진 나머지 생각이 마구 뒤틀리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더 말했다간 점점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았다. 그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오빠 고마워요. 저 이제 저절로 갈게요.
1: 그래 잘 가. 아, 일하면

해주고 돌아오면서 곽상은 다음번에 만나면 꼭 말하리라 속다짐이 했다. 다음번에 양설에게 꼭 속심말을 하려던 곽상의 계획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투도 멋지게 치르고 60명의 포로를 나포하고 대포까지 노획했지만 전사들이 포로를 죽인 탓으로 곽상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양설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던 곽상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0: 어느덧 이듬해 봄이 되었다. 곽상이 소속된 부대는 서북 지방을 해방하는 임무를 완성하고 은천 부근의 황하 기술계에 주둔하였다. 이때 곽상은 벌써 연장이었다. 어느 날 회의를 끝내고 흩어지려는데 연락병이 들어왔다.
1: 보고, 연장 동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 손님?
1: 네, 음식을 준비하랍니까?
2: 그건 급하지 않소.
0: 연락병이 나가자 양설이 들어섰다.
2: 아니, 양설이구만.
3: 곽련장 동지, 축하합니다.
2: 축하는 뭘. 양설이도 반장 노릇을 제법 잘한다면서.
0: 양설은 온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머리도 함치르르 빗어 넘겼고 옷도 산뜻하게 차려입은 양설이 눈에서는 웃음이 찰찰 흘러 넘치고 있었다. 곽상에게는 양설이 일부러 단장을 하고 온 것처럼 보였다. 은근히 속이 흐뭇해 났다.
3: 저기 성 밖에 좀 나가자요. 할 얘기가 있어요.
2: 그래, 알았어.
0: 곽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2: 마침 잘 됐구나. 진작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먼저 말하려는 모양이지.
3: 동무와 진작 할 얘기가 있었어요.
2: 무슨 말인지 어서 해보.
0: 곽상은 흥분으로 차오르는 가슴을 가까스로 눅적쳤다.
3: 동무와 나는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자랐으니 나한테 꼭 진심의 말을 해줘요.
2: 그래, 진심으로 말하지.
3: 내 말을 듣고 조언을 잘해줘야 돼요.
2: 양설이,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지는데? 무슨 말인지 빨리 하오.
3: 저... 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2: 뭐요?
3: 그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요?
2: 난 모르겠는데.
3: 맞춰봐요.
2: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걸?
3: 그래도 어디 한번 맞춰봐요.
2: 효춘이가 능청을 떠는데.
3: 남은 진심인데.
2: 가만히 있자. 호의사가 아니오?
3: 호의사요? 난 처녀로 늙어도 그 사람한테는 호감이 없어요.
2: 그럼 혹시 병원의 리비서가 아니오?
3: 그 동무는 얼굴이 해반죽레한 게 남자 티가 나지 않아요.
2: 그럼 알아맞히지 못하겠는걸?
3: 동문의 영에서 찾아봐요.
2: 우리 영에서?
3: 그래요. 키가 훤칠하게 크고 목소리가 우렁우렁하고 그리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지 알만하죠?
2: 그 사람이 우리 영장이 아니오?
3: 맞아요. 그 동무가 어때요?
2: 동문 어떻게 생각하?
3: 내 보기엔 괜찮은 동무 같아요. 그 동문 큰 공을 세웠고 전투도 잘해요. 그리고 나처럼 무식쟁이가 아니라 지식도 아주 많아요. 군중 속에서도 위신도 높고 나한테도 아주 열정적이에요.
0: 양설이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네 영장 류키영이라는 말에 곽상은 가무잡잡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0: 눈빛이 그래요? 아, 동무 생각엔 그 동무가 좋지 않나요?
1: 아니요.
0: 그런 걸 난 또.
1: 동무는 자기 결심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돼요.
0: 좋아요. 그럼 난 영부에 가서 그 동무한테 말해야겠어요. 그 동무는 지금 거기서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2: 흥분에 들뜬 양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어깨를 척 늘어뜨린 곽상이 호숫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갖가지 양념 단지를 한 대 쏟아놓은 것처럼 신맛, 짠맛, 단맛, 쓴맛으로 뒤죽박죽이었다. 한참 마음을 진정하고 난 곽상은 획 돌아섰다.
1: 양설이한테 편지라도 써야지. 그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한테 나의 마음을 알려줘야 할 게 아닌가.
2: 곽상은 눈물을 훔치고 나서 수첩을 펼쳐들고 썩썩 편지를 써내려갔다. 그는 써놓은 편지를 한번 읽어보았다. 어쩐지 썩 내키지 않았다. 두 번째로 편지를 읽어보던 그는 자신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1: 이거 수치야, 수치. 뭐, 동무의 행복을 축복한다고? 이건 회왕 놓는 거나 다름없다.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왜서 그에게 회왕 놓으며 그를 불안스럽게 굴겠는가? 그리고 영장은 나의 오랜 전우인데 뭐 때문에 그들 사이에 쇠기를 받겠는가? 이게 그래 내가 할 일인가? 아니야, 앞으로는 절대 이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 그리고 영장한테 이롭지 못한 일을 해서도 절대 안 돼.
2: 곽상은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호수에 던졌다.

0: 양설에게서 미국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말을 들은 곽상은 온밤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는 큰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1: 큰어머니, 저 하루빨리 부대에 돌아가야겠어요.
2: 전투에 참가하지 못할까 봐 그러냐?
1: 네, 그래요. 미국 군대들이 조선에 쳐들어왔으니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2: 그래, 지금쯤 부대에서 어떤 동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집에 왔으니 소식을 알 수도 없고.
1: 그 말이 맞아요.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속이 바질바질 다들어가요.
0: 한쪽에서 모리를 빚고 있던 양설이 안방에서 나왔다.
3: 나도 가겠어요.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